0: 끝이 나이다. 처음에 좋아한 줄 어떻게 된 거? 끝이 그레이스. 하나가 예, 제이에 요, 미아오, 리카네 트레이딘, 인주리, 투다, 레프 아이, 바이러스 어 스테이블, ETA, 테넷.
1: Affirmative, all companies stand by for authentication, all companies stand by.